0: 어부의 이가시대 거린 마지스가 왔다. 아니, 조커가 도다.
1: 고려와 마다 와가리마세.
2: 하고케.
0: 자, 저 연락 안 올까?
1: 사키가나의 전보. 유수토의 군주부수를 기니스르노데, 모 조원 부대를 추격했습니다.
0: 바카. 간조의 야스다. 이마의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. 고려가 조원 부대를 내앗っている. 목적은 샤마준. 이시도 샤마준을 도루도. 유수토가 독립나자.
1: 카카노 요토리스.
0: 내요다세. 샤마준이 조원을 다세.
1: 하이.